0: 来，我们看看没。
1: Хойнами икку туса тусагумина таартуми униккааққаугави қану туиннарлу униккаарума йоқарнеқпани пиллиортаюма йоқарнеқпаллуни увунга оқариуннартуси 1888 896 4135 ila qimaqattaqussiuna ammaqattarmiyo illaanikkunaarunaruyuk toruoqattarma oqaraatini qassiugaruarmagaata taimanna naammakkajarilluni tavvuuna ammattaa taanna benedicta qayaittoq pivalliajuriunnarseqqaungmigma taikani nunangani kuugaarugmi pivallianeriangata kuugaaru qanuinningani qanuinninginning qanuinninginnillu Kanui makiokarun natia katangit tarolonga. Kanui palian riyangi taro miksano nunang ani teikani narawang wila wadze.
2: Umikugarun kibadilero lagi lewen lahwasuk. Uglaki laktakuli ubagot. Kaya lang makapta. Ay makapta. Uglaki laktakot. Kinagkakyan yung sakrinitahan na ito. I'm not sure if you're a little bit of a I'm going to go out and look at the market. I'm going to have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take it to the hospital. I'm not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빠고 따고가 뚝뚝 어디 큰 닮을 때 이런 약좀 놀림이 못다 이런 약자가 좀 약고 이런 약도 놀림 못다 우원이 학금 이런 약 이런 약 놀기 또 아니서는 누구 그것도 아기 이런 약 이런 약좀 놔가 그거 안 했다면 있는 것도 이렇게 학금 놀림 닮은도 우민목도가 학감력 떡벌룩도 아우겠어 아우가 우민목도가 떡벌룩도 올라왔어 우민말도 망우치기 빨리하는 놈이다 눈에 똑같은 의가 비춰 우민막은 학기 떡벌룩도 우겨갑시다 마음 못할 알락도 아니오 아니 진짜 진짜 많이 욕욕같다도 아니오 맞다 악세도 가하고 쑥쑥 악세미티기도 가하고 쑥쑥하고 떼꾸도 가하고 쑥쑥 마 그렇다고 갔다 그걸로 옥도 그만하려고 하면 악람이 꿀이 새끼고 기타 아이용이 있어